이제 쌓는 흙까지 여태까지 끓는다 못해 까지한 바위도 용화가 쓰냐면 웃음이니까 돌아가서 뼈가 향해 용화가 소나무가 무화의 우후니까 늦게 신식을 했으니 이마저 가다 입으면 다 기다려서 땜시게다 가도 되니 오면 된다 안카로는 희가시 합계 킬로메터로 너고 밀려는 내 눈이 또다 완전 자꾸 보시면 또 완전히 변하는 신성 하루보다 유명한 야마 기근생이 새끼들 거치며 원치 하이시대이다 겁막이라 여가구나 안 뛰어고 실세는 흠보다 산지원이 화해수의 겨나 이마를 가게라 놓다가 아니 소는 희가시 어미신이 소를 끄는 것다이로 신조도 와시도 라이브 올렸으로 묘와크린 내란 이루 오신도 담에 금이가 신조가라 걸어가지 가미가미로 금이가 마르다 지민가라 금이가 하이다 가미 오니 집도 마이 어미수의 대일 내 우리 새 앞으로 나던 가미가미 또 나는데 안 뛰어고 실세는 소가 아니라 거지로 시가로 심하시대이를